hurry up, tempo. Shoot, 또 시간 후에. Shoot, 저도 소화해드려. Mr. Beer, Mr. Beer. Mr. Beer, Mr. Beer, Mr. Beer.